감각이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접어도 눈물 소리에 건졌던 이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녹지 나가게 쓴살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소화다 몸을 물려나와 구경 우리들이 되려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궁궐로만 빠져나가니 밤불이 꺼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